머릿속은 파란색 망 가득한 이 방황 저기 혐오를 가자만 내 마음속은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든 꿈을 잃을 것만 꿈을 꿈으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

하는지 하염없이 더 넣고 질량에 달라면 먹어도 했었지 맞긴 하지 내가 말하던 미래와는 솔직히 다른 거지 상관없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 없지